0: 느낌도 어렵고.
1: 야, 미국에 대한 가면 되게 알았는데, 워다고.
0: 야, 니, 버지에는 알아가지 결혼 안 했으니까, 워다고. 빨리 간호하나, 해도 부었다, 하지 마.
2: 워라나, 세비, 워다고, 나.
3: Together we can.

아, 아스나 따우러 와야 되긴 무슨 말이야라 몇 년 말이야 땅 이렇게 나고 난 뒤에 따 이럴까요? 아, 야, 강아 이때 약하나 마우리 FM 89.9 야부시 이거 때꾸나 아래 Move with Love by Mason Boy by 애낭 보니까 나고 뭐 가이나 로로 아유 애니 또니 맨 파라니코 코라파 아 사페넨 티기로이 아 야카라파 거리기 주니아 비피리 아 니카티기라 아이코 나완티 타이리카 욘도나 케운나베나라 프로그램 메텐나노 프로그램 게쿠나 케아탕이라키나 코이야 요안 파나니 메우리 FM 89.9 와이옹가노 코나메라 코탕리아 Move with Love by Mason Boy tagantarina men katangan na pa kuna mayo ay na puni pa nurwa kikaina idon dorom na ito ni men paraniko de tayrikayo.